0: 지금 저는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
1: Too late, I'm going to put it on commentary.
0: Okay.